0: 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 剩翻一口氣唱後尾嗰句滾花，咩綠竹燒傷人去也啦咁情況底下唱呢個二往滾花，就會用到嗰個萬五取咧用到盡，因為個萬五取咧就同我哋上個禮拜教嗰個又唔同喎。上個禮拜教嗰就香港流行嘅打法啦，
1: 香港
0: 我哋打翻上一個禮拜嗰個打法嚟聽下。
1: 好，

同时间亦都祝大家有一个愉快嘅中秋节，一家人团团圆圆，开开心心，健健康康就系最紧要最紧要噶啦。送上呢一个满满嘅祝福俾你，希望大家都开开心心，健健康康啊！